0: 아리랑 톡쇼의 김무인,
1: 박영선 인사드립니다.
0: 다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박영선 씨는 별일 없었나요?
1: 별일이 있었어요. 멀쩡한 오른손이 갑자기 아팠었거든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평소에 왼손이 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0: 아, 그랬군요.
1: 김무인 씨는 별일 없으셨어요?
0: 네, 전 별일 없었는데요. 며칠 전에 낚시를 갔었는데 비가 온 뒤라 해초와 풀뿌리가 낚시 바늘과 줄에 휘감겨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죠.
1: 저런, 지난번엔 제법 큰 도미와 성대를 잡아와서 회를 맛있게 먹었는데 참 아쉽네요.
0: 그렇죠.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네.
0: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날들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세계의 기념일입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더러는 이런 날들도 있어? 또는 이런 날은 꼭 챙겨야 되겠다 싶은 날들도 있을 거예요.
0: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날에는 첫 번째로 물의 날이 있죠. 3월 22일로 물 부족 문제와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입니다.
1: 저희는 물을 쉽게 구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다죠.
0: 그럼요. 특히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그렇죠.
1: 평소에도 그래야겠지만 특히 이날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물을 아껴 쓴다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자, 여기서 첫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까요?
1: 네.
0: 양희은의 가을 아침입니다.
1: 들으시죠.

0: 다음으로는 지구의 날이 있어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만든 날인데 4월 22일이죠. 지구를 해치는 것들에는 자동차 매연, 에어컨, 비행기와 같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있고 식물이나 과일 재배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들이 있죠.
1: 네, 몸집이 작은 곤충은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열 흡수 현상이 나타나고 꿀벌의 경우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벌집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또 철새들은 그들의 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알의 부화율이 감소되며 새끼새의 발육이 부진해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죠.
0: 그렇네요. 물론 식물에 대한 피해도 있어요. 전파 밀도가 높은 지역은 나무나 식물의 성장은 지연되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1: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또 어때요? 4G나 5G 등의 전파가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생물의 생존에 위협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이렇게 지구를 파괴시킨다니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는 생각에 씁쓸해집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세계 웃음의 날이 있는데요.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웃음을 통해 건강과 평화를 증진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국제기념일입니다.
1: 네. 웃음은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 완화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죠. 또한 심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전신 근육을 자극하며 대인관계와 정서적 안정에도 좋대요.
0: 웃는 게 돈도 들지 않으면서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 자주 웃어야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죠?
0: 맞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들으겠습니다.
1: 네.
0: 송창식의 담백하게 하겠습니다.
1: 네. 들으시겠습니다.
2: 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0: 그 다음으로 세계 금요일의 날은 매년 5월 31일이랍니다.
1: 네.
0: 근래 들어 남녀 평등이라는 명목 하에 성인 여성들의 흡연이 늘고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의 흡연의 피해가 심각하잖아요.
1: 그렇죠. 특별히 여성에게 흡연은 호르몬의 불균형, 생식 능력 저하, 조기 폐기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보다 폐암 및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임신 중 흡연은 유산 위험을 1.5배에서 3.2배나 높이고 간접 흡연 또한 기형아 출산 및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니 정말 무섭죠.
0: 그렇죠. 참고로 흡연 보호를 둔 자녀들의 흡연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4배나 높다고 하며 요즘은 또 전자담배의 피해 또한 심각하다고 합니다.
1: 네, 맞아요. 세계 고양이의 날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0: 네.
1: 그렇죠. 모르셨죠. 8월 8일인데요. 집 없는 고양이들이 많아지면 생태계 위협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만든 것 같아요.
0: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4년에서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뉴질랜드 가구의 약 40%가 최소한 한 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1: 와, 높다.
0: 굉장하죠. 우리도 네. 두 마리 키우잖아요.
1: 네. 저희도 키워하는 거네요.
0: 네. 자,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고 노래 한 곡 들으시는 건 어때요?
1: 좋죠.
0: 변진섭의 희망사항입니다.
1: 네, 들으시겠습니다.

0: 자, 이제 별명이 김치뽀인 박영선 씨가 세계 김치의 나라를 소개해 주시죠.
1: 그럴까요? 김치의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낸다는 의미로 매년 11월 22일에 기념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대요. 또한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0: 그럼요. 김치의 효능 22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요.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장건강 증진과 혈관 질환 예방, 심지어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날은 11월 19일로 웃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세계 화장실의 날입니다.
0: 별의별 날이 다 있군요.
1: 그렇죠. 세계에는 아직도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생 문제와 질병 예방 중요성을 알리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0: 재밌네요. 자, 여태까지 지변며 세계의 기념일들을 알아봤는데요. 의미 있는 날도 있고 웃음 나는 날도 있었죠.
1: 네, 화장실 날처럼요.
0: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그 외에도 몇 개를 더 말씀드리면은 2월 21일이 세계 모국어의 날입니다.
1: 아.
0: 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월 21일이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이고요. 6월 26일이 UN 세계 고문 희생자를 위한 날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 지금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죠?
0: 글쎄요, 70억이 넘었죠?
1: 근데 그 1위가?
0: 인도입니다.
1: 네, 옛날엔 중국이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0: 그렇죠. 예.
1: 네. 그리고 8월 23일은 세계 노예 무역 철폐 기념의 날이고요. 9월 21일은 세계 평화의 날,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고요.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12월 10일은 인권의 날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0: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네.
0: 마지막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강사네가 부릅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1: 진짜 기네요.
0: 네. 네, 아주 깁니다.
1: 네, 들으시겠습니다.

0: 만약에 애청자 여러분이 기념일을 만든다면 어떤 날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또 박영수 씨는 어때요? 무슨 날을 만들고 싶어요?
1: 제가 며칠 전 오른손이 아파서

0: 손의 귀중함을 알았잖아요.
1: 그랬죠.
0: 그래서 저는 신체의 날이라고 만들고 싶어요. 꼭 몸의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잘 해주는 것에 감사하는 날을 제정하는 거죠.
1: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럼 김무희 씨라면 어떤 날을 만들고 싶으세요?
1: 저는 낚시의 날을 만들고 싶어요.
0: 아, 역시. 네, 김무희 씨 나와요. 만약에 만드신다면 며칠 전부터 네. 미끼 가격이 폭등하고 강이나 바다로 가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1: 그런가요? 듣고 보니 강이나 바다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쓰레기와 화장실 문제도 심각할 것 같으니까 저 혼자 슬쩍 다녀와서 잡히면 같이 회를 처먹기로 하죠.
0: 그럼 저는 좋죠.
1: 용왕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네.
1: 네. 자, 아쉽지만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겠군요.
0: 네, 저희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FM 104.7MHz, AM 1431kHz로 맞추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웹사이트 www.radioxbay.org.nz에 들어가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늘도 저희 아이랑 토크쇼를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재미난 겁니다. 추억의 CM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